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합니다. 두시 뮤직 김빈납니다에서 준비한 초특급 선물 퍼레이드. 와우.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누룽지는 청춘이다. 청춘 누룽지. 청춘 누룽지에서 현미 누룽지와 찹쌀 누룽지를 드립니다. 아우 고소해. 손으로 한 땀 한 땀 감성을 제대로 살렸다. 핸드메이드 브랜드 피아도브 마리에서 미사포와 선물용 주머니 세트.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기 하나 더. 깐깐한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세탁세제 에코백. 시트세제 에코벤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세탁하세요. 아, 깨끗해요. 100억의 행복을 담았다. 100억 커피 모바일 상품권.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나노폴리 나노 클린 비누.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순하고 깨끗하게. 내 피부 내가 지켜요. 자외선에 지친 피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드립니다. 피부에 필요한 촉촉한 케어 선물로 만나보세요.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혹은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검정치마의 러브샤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직 드시나요? 아니면은 뜨아로 바꾸셨는지.

아니면은 따뜻한 차로 바꾸셨는지 여쭤봤어요. 5349님, 전 차가운 거요. 이유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커피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가서 먹다 보니까 입천장이 데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 뭐니뭐니 해도 차가운 거요. 아, 너무 뜨겁게 담아주셨구나. 그거를 이제 텀블러에 담아서 먹다 보니까 그냥 컵에 있으면은 이렇게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텀블러는 그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먹다가 그냥 입천장에 홀라당 되셨구나. 아우, 진짜 뜨거웠겠네요. 그러면은 또, 예, 아를 마실 수 있죠. 행복이맘님, 저는 뜨아의 얼음 3개 퐁당이요. 요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따뜻함은 유지하되 너무 뜨겁지 않은. 그쵸? 우리가 국도 팔팔 끓인 국 그냥 딱 식탁에 내놓으면은 아, 뜨거워 이러거든요. 그럴 때 얼음 한 두어 개, 세 개 딱 넣으면은 적당한 온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미우면은 그냥 줘도 돼요. 입천장 대. 아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요 딱 좋은 방법이네. 행복이 맘님. 감사합니다. 뜨아의 얼음 세 개 퐁당. 5349님도 그렇게 드시면은, 예. 그 카페에서 그렇게 달라고 해도 돼요. 예, 얼음 세 개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2698님, 저는 어제도 얼음 꽉 차게 마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직은 냉커피 마실래요.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며 시집을 읽는답니다. 어머, 세상에. 시를 읽는 분이시군요. 2698님, 오늘 어떤 시 읽으셨나요? 알려주세요. 어떤 시집 읽고 계시는지. 4935님,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줄여서 따 제일 좋아요. 따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뜨아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10월 되니까 날씨도 점점 추워져서 차가운 것보단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제일 먹고 파요 하셨습니다. 9780님, 오늘 아침 쌀쌀한 가을바람에 전 이미 뜨끈한 밀크티를 한잔했답니다. 너무너무 달콤 쌉싸름한 밀크티였어요. 오늘 첫 곡 너무 좋았어요. 그쵸? When October Goes. 너무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죠? 근데 뜨끈한 밀크티라고 하니까 약간 뜨끈한 건 약간 국물이 연상돼가지고 아니면 뜨끈한 약간 쌍화차? 뜨끈한 생강차? 이쪽에 생각되는데 밀크티 되셨구나. 밀크티 저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그 맛이 너무 맛있죠. 거기다가 그 쫀득쫀득한 타피오카 요거 들어가 있으면 하, 진짜 맛있는데 열량 때문에 자주 못 먹긴 하는데 예. 따뜻한 밀크티 너무 좋다. 미라님은 한여름에도 뜨겁게 먹는 사람 있더라고요. 귀동요한님은 커피값 아끼려고 저는 시원한 캔커피. 캔커피 요즘 잘 나와요. 네, 여러 가지 맛 다양하게. 2949님 전 아이스 팔아서 아이스. 그리고 오늘부터 토피넛 라떼 계절이에요. 아, 행복해. 빗띠는 아아인가요? 뜨아인가요? 저는 오늘 아로. 왜냐하면 쿠폰이 있었어요. 빨리 써야 하는 쿠폰이 있어서 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바꿀 수 없어서 아 마시고 왔습니다. 2037님, 빗띠 안녕하세요. 어느덧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행복을 가득 안은 햇살이 10월의 첫날을 알리네요. 새로운 달의 첫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항상 빛나는 빗띠의 2시의 뮤직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다들 10월이어서 시집을 읽으시는 거예요? 시인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루 만에 온도차가 이렇게 나다니. 여러분의 문자 온도차도 한층 낭만적이고 더 따뜻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민들레 프리스카님, 나른한 오후 빗띠 안녕하세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941님은 가을엔 편지를 써야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빗띠한테도 편지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 5349님과 9780님께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을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뜨아든, 네, 아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늘의 픽으로 갑니다. CN블루예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한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상식지수 1% 올라가는 시간, 오늘의 픽. 계절 탓인지 요즘 유독 눈이 뻑뻑한 분들 많이 계시죠? 가을이라 건조해서 그렇겠지 뭐 하면서 인공 눈물만 넣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아무리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도 돌아서면 또 눈이 뻑뻑하다면 문제는 수분이 아니라 눈꺼풀 속에 있는 기름 때문일 수 있대요. 우리 눈꺼풀 테두리에는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기름막을 씌워주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들이 숨어 있는데요. 환절기가 되면 차가운 바람에 이 기름이 굳어서 마이봄샘 구멍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물이 금세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대요.

이럴 땐 눈꺼풀 청소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해요. 집에 있는 깨끗한 수건을 물에 묻혀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에 따뜻하게 해서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세요. 그리고 면봉에 인공눈물 살짝 묻혀서 거울 보면서 속눈썹 안쪽 점막 부분을 살살 닦아내주시는 거예요. 이때 눈동자를 찌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살. 이렇게 하면 노폐물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눈이 한결 가볍고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눈물 제대로 넣는 팁도 있어요. 혹시 인공눈물을 넣자마자 눈을 깜빡깜빡 움직이시나요? 그러면 눈물이 눈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눈 안쪽 길을 타고 코나 목으로 다 흘러 넘어가 버리거든요. 자, 인공눈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뒤에는 눈을 가만히 감고 눈 안쪽 구석 있죠? 코 옆부분,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1분만 지그시 눌러주세요. 눈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아줘서 눈 표면의 촉촉함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수고한 내 눈을 위해서 따뜻한 온찜질 그리고 눈꺼풀 청소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나저나 여러분은 시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렌즈나 안경을 끼고 다니시는지 노안이 찾아왔는지 자,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촉촉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오랜만에 두 곡 들어봤어요. 엄정화의 눈동자, 이어서 이루 까만 안경. 우격 다짐님이 이루 까만 안경 피처링 데일라이트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땡큐. 194 하나님, 저는 노안이 일찍 찾아와서 다초점 안경 착용한 지 15년 차입니다. 저도 요즘 다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근데 다초점 안경이 대부분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 운전할 때는 멀리 잘 보이는 안경 쓰고, 그 이제 어제도 일기 쓸 때 그 돋보기 쓰니까 어머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일기 쓸 때 돋보기 끼잖아요. 어쩔 수 없더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잘 보이는 걸로 선택하자. 네. 457 하나님, 꼭 필요한 상식이네요. 저 65세인데요. 아직은 안과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요. 관리 잘했나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65세인데 안과쌤이 칭찬할 정도면 관리 진짜 잘하신 거죠.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전수해 주세요. 귀동 요한님, 저는 눈물이 너무 나요. 루테인 먹는데요. 당뇨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요. 아니, 기승전결이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루테인을 먹어도 눈물이 난다. 예, 지금 본인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덜 봐야 돼요. 김미라님은 백내장 수술하셨다고 하고, 2037님은 좌 0.8, 우 1.2. 눈 너무 좋은데요? 눈이 정말 안 좋아요. 글씨가 두 개로 겹쳐 보여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돋보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 옛날이요. 이걸 안다 또. 아니, 0.8, 1.2면 너무 좋은 거죠, 눈은. 근데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것은 노안이세요. 예.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1.0, 뭐 0.8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예, 안과를 몇 번 갔는지 몰라요. 근데 갈 때마다 하는 말씀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노안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럴 때 안경 써야 돼요. 그리고 작은 글씨 예, 괜히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그럼 이마에 주름밖에 더 안 늘어요. 그럴 때 돋보기 쓰니까 시원하고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나 벌써 노안이라고? 막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스마트폰 하도 보니까 점점점 이 노안이 오는 나이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4571님이 노하우 역시 보내셨는데, 폰 덜 보고요. 하늘 자주 봐요. 박수 주세요. 박수. 이 몽골 사람들이 예스. 몽골 사람들이 왜 눈이 2.0이겠어요? 예? 멀리 초록색을 많이 보고 하늘색 많이 보고. 예. 거기도 폰은 있겠죠? 스마트폰 있겠죠? 안 가봐가지고 몽골.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그 블루라이트 나오는 그런 것들 덜 봐야 돼요. 하늘 자주 보시고 멀리 보시고. 예. 아는데 실천 못하는 것 중에 하나. 8766님, 비띠 저는 근시입니다. 안경을 쓰다가 벗다가 하네요. 학창시절에는 안경 쓴 친구 멋져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불편해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눈 너무 좋아서 안경 쓰고 싶어가지고 괜히 막 TV 앞에 막 붙어가지고 보고 막 이랬어요. 눈 나빠지려고.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나이 들면 저절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저절로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참 안경을 쓰고 싶었어요. 9006님, 시력은 0.5, 0.7. 근데 몸에 뭐 걸쳐져 있는 거 싫어서 안경 맞춰놓고도 안 써요. 전 50대 중반인데 노화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약통에 깨알 같은 글씨 맨눈으로 다 읽을 수 있어요. 우와, 부럽다. 노안이 안 오셨네요. 약통에 깨알 같은 글씨를 저는 이제는 읽을 생각도 안 해요.
1: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돋보기가 어디로 갔냐 이러면서 찾으러 가요.
0: 그거 괜히 막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주름만 생기고 괜히 기분만 나쁘고 그래요.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먹고 이러면은 더 안 좋다고. 막 파니아님도 노안으로 인해 미간 주름이 생겨서 저는 인상파가 되었어요.
1: 인상파 사실주의 화가가 되셨구나.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0: 자, 우리 지금도 예, 노안이 안 온 예, 그 노하우까지 알려주신 4571님께 60대신데 안과 가면 칭찬받으시는 예, 4571님께 촉촉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귀동요한님은 0.6, 1.0 짝짝이 눈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짝짝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 없어. 자, 바이러민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특히나 바이러민 B 예,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루테인 챙겨 드시고요. 프로미스 나인이에요. 비타민 미.

0349님이 오늘부터 고등학교 2학년 딸 중간고사가 시작됐어요. 10월 8일까지 보는 시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마무리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려봅니다. 마음만은 신나게 딸과 함께 떠나고 싶네요. 이승민의 날아가자 신청하셨어요. 진짜 마음은 날아가고 싶죠? 시험 잘 보길 저도 함께 마음 모아봅니다. 자, 이 곡으로 1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2부 팝콘으로 다시 만나요.

0: CPBC FM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이번 주는 혼자 살면서 생활고를 겪는 최영욱 어르신이 생계와 치료를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친정 아버지도 대장암, 또 애들 아빠도 이제 대장암, 큰 아들도 이제 또 암으로. 저 이제 이렇게 힘들면 그만 살고 싶다고. 치아가 이렇다 보니까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냥 지금 먹는 거는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1: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은 전액 전달되어 큰 힘이 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우리가 워낙 사람들이 워낙 힘들고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연을 약간 이용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동물들도 우리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또 다른 균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무조건 착취한다든지 수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은피제 신부님은 계속해서 그 자연도 같이 돌보는 것이죠.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함께 자연을 돌보면서 유기농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 자연과 사람의 삶을 같이 돌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시돌 목장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4: CPBC FM 공동의 집 지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 김태훈 작가였습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민나입니다. 2부는 최선원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로 시작했어요. 이 곡이 들어봤는데 다르다 하실 수 있죠. 1994년에 발표된 최선원 씨의 곡이 원곡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 곡이 95년에 리메이크한 버전이네요. 9006님이 딱 알고 계세요. 전설의 원곡 가수님 버전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제 인생곡 나를 지켜줘의 최선원님. 추워지려 하기 전에 지방층을 채워야 됩니다. 잘 드세요. 맞네. 역시 현명하셔. 아주 그냥 지방이가 없으면은 더 추워요. 지방을 한층 이렇게 좀 채워놔야 좀 덜 춥죠. 네, 근데 저기 10월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만 끝나면은 제가 지방을 좀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 네. 0349님은 저도 스마트폰의 돋보기 기능을 자주 이용하게 된 슬픈 50대입니다. 자주 하늘 보고 자주 눈 운동 해야겠어요? 아유, 뭘 슬퍼요. 저는 스마트폰에 돋보기 기능이 있다는 것을 0349님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휴대전화에? 너무 좋은 기능이잖아요. 돋보기 기능 아주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2698님, 전 눈이 바깥 보기는 좋은데, 바깥에 보는 건 좋은데 책 읽고 쓸 때 안경 쓰죠. 톡으로 많은 글을 보낼 때 눈이 쉽게 피로한 건 나이 탓일까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 기계치일까요? 하셨는데, 근데 저도 톡으로 자주 이렇게 긴 글을 보내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타가 많이 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 예, 눈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톡으로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전화해요. 야, 톡으로 못하겠어. 손가락도 아프고 눈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우리 PD님은 음성 메시지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음성으로 톡을 쓴다. 그래서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 이 뭐지? 한참 봐야 돼. 오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렇게 음성으로 보내더라. 근데 또 편하긴 편해요. 그쵸? 근데 한번 검토는 하셔야 돼. 음성으로만 바로 보내면은 이게 에? 막 무슨 뜻이야? 막 이럴 때가 있어. 검토는 하고 보내셔라. 추천드립니다. 1698년 하나 더 보내셨네요. 노래도 좋고 빛나님 음성도 좋고 자연스럽게 이 방송 사랑해요 라고. I love you too. 네. 자, 광고 듣고 노래 듣고 목요일 2부 팝송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팝콘서트 시작해볼게요. 이 시간은 한국 비드랩 제공이고요. 머무르의 꿈꾸는 어른이 되었나요 듣고 돌아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팝콘서트 시작합니다. 노래를 듣다가 떠오르는 팝송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팝송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청춘 누룽누룽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자, 듣고 싶은 팝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 열어놨습니다. 먼저 두 곡 들려드려요.

렉슬론의 올더 그리고 트로이 쉬반의 엔젤 베이비였습니다. 자,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목요일 팝 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만 듣긴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팝콘 퀴즈 드려요. 오늘은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곡들 쫙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스팅의 Fields of Gold 준비했거든요. 여기서 팝콘 퀴즈 나갑니다. 이 노래에서 의미하는 Fields of Gold는 무엇을 뜻할까요? 1번, 시간은 금이요. 2번, 황금빛 들판. 자, 힌트 드리면 제가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팅의 Fields of Gold 이 곡은 Fields of Gold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시간은 금이다. 2번, 황금빛 들판.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그리고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팝송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스팅의 Fields of Gold 이어서 앨런 팔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두 곡 듣고 옵니다.

아우, 팝콘서트 팝콘 너무 좋은 이 가을을 닮은 곡으로 시작했어요. 사샤 알

알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스팅의 Fields of Gold였죠. 자, 어떤 뜻인가요? 여쭤봤어요. Fields of Gold. 바로 2번 황금빛 들판이죠. 스팅이 이 앨범을 작업할 때 영국 윌트셔 지방에 머물렀대요. 네, 집 너머로 보이는 그 황금빛 들판을 보고 영감을 떠올려서 이 곡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0075님이 Fields of Gold, 시간 금 아니죠. 2번 황금빛 들판입니다. 네. 곧 이거가의 곡식들 생각나는 풍성한 가을입니다 하셨고, 2037님 2번 황금빛 들판, 이 계절에 무르익어가는 벼들과 함께 우리도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아름답고 예쁘게. 그 우리 그 노사연 씨의 바램, 예,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마음에 사무치기 시작하면 나이를 먹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봤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빛나님 웃음이 100만불짜리예요. 누구도 따라 웃을 수 없어요. 사랑해요. 2번이지요. 이렇게 굉장히 아첨과 아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네, 저처럼 방정맞게 웃는 DJ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행복이 맘님, 2번이요. 아직 금빛 들판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일부에 우리 행복이 행운이 사진 올려주셨는데, 진짜 빨리 컸어요. 세상에 행운이가 이렇게 많이 컸네요. 벌써 걸어다니다니. 세상에. 행복이도 이제 형아가 됐네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 어릴 때부터 랜선으로 같이 키운 랜선 이모들이잖아요. 예, 안부 전해주세요. 8766님도 황금빛 들판, 벼가 황금색으로 익어가는 계절이요. 2698님 2번 황금 들판 외출합니다. 자, 이 중에서 나노폴리 비누 받으실 분은 바로 0075님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빰빰빠밤. 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9006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두 곡 다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이 곡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서 간신히 찾았어요. 포레스트 놀란의 시나트라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이 노래하고, 그리고 1339님이 올더 들으니까 이 곡이 생각나요.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 곡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른 곡이죠. When I Get Old.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셨어요. 함께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팝송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잘 듣고 계신가요? 도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어요. 8766님이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신청합니다. 어쿠스틱 기타 중심의 담백한 편곡이 특징이고요. 따뜻하고 차분해서 가을 저녁이나 카페에서 책 읽을 때 듣기 좋아요. 지금 들어도 좋죠. 네, 이 곡하고요. 7001님이 신청하신 곡. 어쩌다 들었는데 이 노래 뭐야? 하고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꼭 2시에 내서 듣고 싶은 팝송인데요. H.E.R. Her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명은 개비 윌슨인데 H.E.R. 이렇게 예명으로 부르는 게 Having Everything Rebuild래요. 네. Featuring Daniel Caesar의 함께 부른 Best Part. 네, 이 곡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딱 통했네요. 이렇게 두 곡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팝송 신청곡도 받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CPBC 빵, 빵톡 열어놨어요. 청춘 누룽지 선물로 드릴게요.

노래 좋은데요. Best Part 그 전에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였고요. H.E.R. 헐의 Best Part였어요. 우수진 율리아님이 선곡이 날씨와 딱이네요. 설립니다. 2064님이 선곡이 너무 좋아요. 그쵸. 오늘 선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곡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저는 조지 마이클의 곡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들려드려요.

9006님이 헐도 그렇고 오늘 선곡 유난히 좋아요 하셨어요. 4827님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신청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5315님도 신청곡 보내셨고 상현베드로님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편안한 재즈와 팝이 어우러져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할 때 추천합니다. 돈 노와이 너무 좋죠. 네. 오늘 다 못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토요일에 모아놨다가 또 들려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크리스토퍼 노래 신청하신 1339님께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내일은 개그맨 이문재 씨와 함께 문제로 돌아올게요. 오늘 끝곡 우격 다짐님이 신청하신 곡 토미 페이지의 I will be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가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강원도 홍천군에는 신앙 깊은 공동체 성산본당이 있습니다. 65년 전 공소의 청년들은 현재의 성전을 손수 지었습니다. 40년 전 중년이 된 교우들은 강가에 돌을 주워와 교육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선 10여 년 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공소 다섯 곳을 한 번에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2: 65년 세월 동안 평안한 신앙의 보금자리였던 성전은 지붕이 무너질까, 바닥이 내려앉을까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전 신축 사업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중단되었고 그 사이 성전은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위험한 건물로 진단받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젊은 우리 교우들이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모아주세요. 후원 문의는 010-2848-2066 ARS 060-700-2066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십니까?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입니다. 전쟁과 폭력, 불의,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존엄한 삶의 여건을 찾아 고향 땅을 떠난 이주민들, 생사의 갈림길, 절박한 모든 이들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어 만남과 도움을 청하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소서.
6: 방송 선교 후원 신청 및 문의 전화는 1588-2597, 1588-2597번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1: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10월의 첫날 오솔길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묵주 기도 성월의 첫날이면서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 우리가 사랑하는 소아 대례사 성녀 축일입니다. 소아 대례사는 자신을 아주 작은 꽃에 비구했죠. 작은 꽃송이처럼 그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다해 걸었던 작은 길.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죠. 매일 대단한 일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키지 않는 일에 조금 더 참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성녀는 바로 그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작은 사랑 하나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10월의 첫날 오솔길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대건 밴드가 부른 주님 작은 꽃송이들 듣고 왔습니다. 아유, 여러분 왠지 10월은요 기도가 저절로 될 것만 같은 계절 아닙니까? 묵주기도를 생각하면 어머니께 의탁하는 마음이 커지고 성녀 소아데레사처럼 오늘부터 큰 일을 좀 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나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작은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벌써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37님께서 10월의 첫날이네요. 이제 석 달 남은 2026년의 계획을 멋지게 설계해서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야겠어요. 그리고 10월의 첫날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하셨어요. 2037님은 이 10월 첫날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봅니다. 네. 2026년 세 달 남았다고 하지만 많이 남은 거죠. 네. 하루하루를 따지고 보면, 주님께로 더 바짝 잘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진다 생각하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예, 2037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남은 세 달 은정 속에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8월의 장미님, 10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수녀님, 20년 지기 친구의 딸 세례명이 소아데리사예요. 두 살인데 아주 예뻐요. 한봄? 예, 한봄 소아데리사. 아, 이름이 한봄이군요. 이름이 정말 이쁘네요. 로사이모가 숙일 축하해 하셨네요. 와, 오늘 두 살짜리, 어우, 친구 딸이니까 더 애틋하겠어요. 20년 지기 친구니까요. 와, 저도 축하 가득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그 닉 뭐라 그러나요? 이모티콘도 너무 재미나요. 하트가 눈에 뿅뿅 나온 걸 붙이셨는데요. 두 살이면 정말 정말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예, 소아데리사 성녀 이름을 이제 주보 성녀로 했으니 그 아기는 소아데리사 닮아서 정말 온유하고 또 주님 사랑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069 하나님, 제 주변에도 소아데리사 성녀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셔서 그 따뜻한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 저도 따뜻해진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현진 소아데리사님의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시군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시죠. 현진 소아데레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혜선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네, 나혜선의 사랑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사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우님. 네, 날씨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오늘부터 조금 기온이 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성당을 가려고 딱 방에서 나오는데 복도 기온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바 하나 얇은 걸 입고 갔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수녀님께서도 입었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제 또 쌀쌀해질 날만 또 남았습니다.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봄이 오고 다시 또

여름이 오고 또 계절은 이렇게 돌고 돌고 순환되는 게참 고맙지 않습니까? 한 계절만 있으면 참 심심하고 멋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참 좋.

근데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참 그 생애가 짧지만 정말 주님 너무 많이 사랑한 굵게 살다 가신 성녀. 우리나라의 수호성녀이기도 합니다. 예, 선교 전교 성인이라고도 하죠.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10월달 한달 묵주기도 성월 청취하면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제 10월달 되면 또 묵주를 조금 밀쳐놨던 묵주를 찾아가지고 아 이번 달만이라도 좀 열심히 바쳐야지 하고 기도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어제군요. 막 손에 그 한 단짜리 조금 굵은 묵주 있잖아요. 그걸 손에 딱 들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리시는 걸 봤는데요. 와,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거룩해지기도 했지만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도 스스럼 없이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서 가시는 남자분, 되게 남성분들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성분들은, 여자 신자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자주 못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다니시는 걸 보고 그 증 뒤에다 대고 제가 형제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네. 예, 소아데레사 축일 예, 축하드립니다고 하셨네요. 예, 오늘 데레사 축일이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축일 맞이하셨어요. 저희 수녀님들도 몇 분이나 계셨는데요. 예, 아무튼 오늘 축일이신 분들 참 기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배님께서 계룡시 계신 박순옥 소아데레사 수녀님 영명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요. 네. 아, 박순옥 소아데레사 수녀님. 네. 네. 일생을 주님을 향해서 또 봉헌하셨으니 또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정성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신자들도 돌보면서 잘 사시기를 저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드릴게요. 개혜정님, 오늘 축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혜정씨, 우리 혜정이 뭐 이렇게 불러도 되나? 이제 씨라고 해도 될 만한 나이인데. 네, 자매님 이래야 되겠죠? 혜정 자매님, 네. 오늘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바랍니다. 예, 축일 모두 모두에게 축하드려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예, 오늘은 이 안드레아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나네스와 이 안드레아의 결혼 20주년입니다. 고3, 고1 두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형제님. 네, 아니스 자매님과 결혼 20주년, 20회를 보내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또 두 자녀 함께 걸어오신 길 정말 기쁨도 수고도 때로는 또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은총의 단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앞으로의 날들도 분명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어봅니다.

더욱 사랑 깊은 성가정이 되시라고 마음 모아서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안드레아 형제님과 안 아네스 자매가 부부로 함께 살아온 20해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겨운 순간에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3, 고1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 더욱 따뜻한 돌봄과 사랑, 지혜를 내려주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힘든 날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 신청곡이 있습니다. 네, 함께 들을까요? 예, 20주년 축하드리면서 네, 이 김정식 송봉섭 노래입니다. 물망초 함께 들어요.

네, 이어서 김시연과 이향걸이 부른 야곱의 축복 듣고 왔습니다. 예, 원배님, 예, 폭죽 터트리는 그림과 함께 2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참 20회라는 게 아유, 생각해 보면 뭐 짧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세월이에요. 예, 몇 년 되지도 않고 뭐 하자마자 뭐 1년 만에 뭐 금방 헤어지는 젊은이들도 많고 참 그런 세상인데 예, 손꼭 잡고 주님 안에서 걸어온 길 정말 고맙기도 하고요. 예, 축하 정말 받으실 만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2100이라고 읽었습니다. 2100님. 네. 아네스님과 안드레아 형제님 두 분 결혼 20주년 축하드립니다. 형제님이 자상하신가 봐요. 이리 사연도 청하신 거 보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성가정 꾸려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네. 자상하시죠. 대개는 남성분들이 뚝뚝하기도 하고 마음은 있어도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그러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음성기도 청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마 잘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막 이렇게 쌓여 옵니다. 크리스티나님, 안드레 형제님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부러우시면 뭐 된 거죠. 또 나는 뭐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마음 가지실 거잖아요. 또 지금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크리스티나님 건강하시고요. 예, 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의 첫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찾아올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에게는 따뜻하게 손 내밀어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젊은이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청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소서.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청년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와 꿈, 기쁨과 눈물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소서. 서울을 찾는 모든 젊은이들이 좋은 추억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묵주기도 성월에 바치는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이 성모님을 통해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박세환의 묵주 듣고 왔습니다. 와, 묵주 기도 성월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노래하는 걸 들으니까 괜히 또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아름답네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에 있는 거, 뭐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문자가 온 걸 또 봐야 되겠네요.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드레아 형제님 결혼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침부터 차고 치고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는 와중에 듣습니다. 아, 몸이 얼마나 피곤하던지, 예, 오솔길 시간 생각 못하고 잤는데 4시에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이런, 더 주무셔도 좋았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예, 뭐 오늘은 결석해도 괜찮을 뻔했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또 저절로 눈이 그렇게 또 4시에 딱 떠졌군요. 아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떠라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정성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고생하면서도 정말 주님 손붙잡고 늘 거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무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저절로 기도되네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하루하루 붙이도록 스티커를 줬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좋으네요. 2027 예, 세계청년대회, 예, 서울 세계청년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일 묵주기도 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 수녀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오니까요. 정말 무사히 또 와서 기쁜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되겠죠. 만에 하나라도 뭐 사고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잘 돌봐서 예, 행사도 잘 치르고 기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정말 다들 바라죠. 네.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오늘 저희 딸 이한슬 소아데레사 축일 겸 생일입니다. 어머, 그래요? 와, 10월 1일이 소아데레사 이한슬이 축일이군요. 14개월 된 손녀 정이다미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네, 딸 집에서 저녁에 모든 식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합니다. 와, 따님 이한슬 소아드레사 예, 손녀죠. 손녀 정이다미가 예, 14개월 됐네요. 오늘 저녁에 정말 축하 겸 다 모이고 생일 겸 뭐 영명 축일 겸 와, 이 다복한 성가정의 모습이 막 눈에 확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쁘고요. 네. 네. 축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니시아님,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은퇴 사제이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 예, 몇 주 전에 서품 60주년 축하 미사와 기념 행사를 할 때 교황님으로부터 수여받으신 여러 개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계시던 신부님은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많이 투자했지. 아이, 정말 재밌네요. 하고 웃으시면서 농담하셨답니다. 예, 평생을 투자하신 거죠. 네, 생을 다 바쳐서. 예, 그러니 훈장 뭐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슴에 주렁주렁 다루셨다니까 괜히 정말 웃음이 나고 재밌네요. 레오 교황님께서 수여하신 프로 에클레시아 앳 폰티피치, 예, 폰티피체라는 훈장이라고 하네요. 네. 와, 교황님의 특별한 축복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런데 신부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이구, 저는 정말 기쁜 일만 있는 줄 알고 자꾸 웃었는데 돌아가시다니요. 낙상 사고 후 며칠 만에 갑자기요. 아유, 어쩌나. 하느님이 다 익은 이제 별을 추수하셨네요. 그만큼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요. 네, 유쾌하시고 양들을 정말 사랑하시던 우리 신부님 하느님께로 달려가시기 전에 이제껏 정말 감사했다고 기념 행사를 해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신부님의 사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해리 케네디 신부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티나님께서 부산교구 젊은이의 축제 10월 4일에 있어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화살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고 오솔길 가정님들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탄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묵주기도는 천국의 사다리.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묵주가 혹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아닐까? 묵주알 하나를 잡고 성모송을 바치고 또 하나를 넘기고 한 단을 다 바치고 나면 천국에 한 발짝쯤 올라가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의 사다리는 위로만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묵주알 한알 한알 넘기다 보면 내 걱정에서 내려오고 내 욕심에서 한 계단 내려오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주님 쪽으로 내려놓게 하는 사다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큰 결심 대신 작은 꽃, 작은 사랑 하나만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꽃 하나씩 심다 보면 우리의 10월도 어느새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 있겠죠. 성모님과 함께 시작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을 만들어가요. 끝곡으로 예진호가 부르는 이 길 위에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 이상범 예로니모,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CPBC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함께 묵상해보는 오늘의 강론. 이 시간 말씀에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아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작고 왜소한 한 여성 수도자가 교회 학자로 존경받고 성인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성녀께서 지성적으로 위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작은 몸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 말씀이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분을 품는다는 것은 우주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녀의 그 복됨을 부러워하고 또 본받고 따르며 우리도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죠. 축일을 맞으신 모든 자매님들 또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리고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성소와 성교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라고 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첫인사를 평화를 비는 것으로 하도록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성심리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는 관계 안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공격한다고 느끼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고 경청해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첫걸음은 때론 말하는 것보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가족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자녀가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신앙으로 이끌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교에는 경청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녀 데레사를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안에 큰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성녀 데레사의 작은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아픈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가족에게 먼저 화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작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교의 힘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느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즉 너무나 잘나서 하느님 도움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주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한 가지 작은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 작은 사랑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 평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는 처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처음 사랑을 만나던 때,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처음 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나와의 이별, 장례. 가톨릭 전통 안에 세워진 평화상조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마지막 처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774 1588-1774로 전화 주시면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가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가톨릭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평화상조가 늘 여러분의 마지막 처음과 함께하겠습니다.
2: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4: 어쩌라고?
3: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4: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3: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4: 덕분에 살았다, 야.
3: 밥 한 번 사.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봄이 피어나고 여름이 질주한다면 가을은 모든 게 깊어지는 계절. 그렇지 않나요? 가을엔 유독 커피의 풍미도 더 깊고요. 노래도 더 깊게 와닿고 하늘도 높고 깊잖아요.

어느덧 이제 10월. 시간은 더 깊숙한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날이 흐르는 게 아까울 만큼 소중하다가도 또 이 10월의 풍미는 얼마나 좋을지 기대도 됩니다. 코끝에 닿는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부드러운 카푸치노의 맛은 더 깊어질 테고요. 큰 일교차에 옷깃을 여밀수록 단풍도 더 깊이 물들어가겠죠? 이 풍미 좋은 계절 어떻게 보내볼까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태사비의 또르르르 스르르르 오늘의 첫 곡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문 활짝 열었습니다. 10월의 첫날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가을이란 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0월이 또 가을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코미들은 가을 하면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계절마다 떠오르는 느낌이나 연상되는 단어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저는 뭔가 모든 게 깊어지는 계절 같달까요? 커피 맛도 더 깊어지고요. 하늘도 왠지 더 깊어 보이고 노래도 깊게 느껴지고 유독 가을을 다룬 노래들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코미들에게 가을은 어떤 계절인지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감과 밤이 나오는 계절.

아니면 연인과 만나기 시작한 계절, 사랑을 시작한 계절인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 생일이 있는 계절이라든가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인데요. 2702님에게 가을이란 그리움인 것 같아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 오면 신기하게도 잊고 지내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노을빛으로 물드는 길을 걷다 보면 옛 친구의 웃음소리나 지나간 사랑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손편지의 계절인가 봐요. 잊었다고 생각되는 옛날 얼굴들이 자꾸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래서 뭔가 편지에 연필을 들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확실히 바람도 좀 바뀌었죠. 저 되게 오늘 최고 기온이 뭐 20도 초반밖에 안 되길래 따뜻하게 입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보리색 니트를 꺼내 입었거든요. 근데도 바람이 사이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춥더라고요.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2037님, 달디 어느 날 가을날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행복을 가득 안은 햇살이 10월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10월의 첫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37님의 하루가 그랬길 바랄게요. 6379님은 어느덧 10월의 첫날 가을입니다. 이젠 어딜 가나 단풍이 아름다워지는 계절이네요. 그리고 예쁜 단풍과 신선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는 겨울을 좋아하지만요. 그래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조심히 신청해봅니다. 아우 뭐 조심히까지. 단풍.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근할 때 단풍이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코미들은 단풍 진 나무를 보셨어요? 저는 문득 아직 내가 봤던 가로수들은 다 초록색인데 언제 단풍이 지고 이게 떨어졌지 싶더라고요. 카페 거리에 이제 사장님들이 단풍 낙엽을 이렇게 치우고 계신 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계절에 그 무감했던 것인가,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살았던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영애님은 달디 이 좋은 가을 전 일요일에 외관으로 내려가서 한티길 2구간 걸을 거예요. 9.5km로 조금은 빡셀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4년 전 5구간 전체 걷던 실력으로 2박 3일간 46.6km 걸었던 그 체력으로 도전해 보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자연과 함께 보고 듣고 맛들이는 시간 기다려져요. 달디 응원해주세요. 라고요. 제가 7학년 중반이라서요. 까지 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응원드립니다. 청년이시네요. 청춘이시고요. 저도 이거 도전 못해봤는데. 와, 사영혜님 체력이 엄청나신데요. 이번 한티길 2구간도 꼭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려 45km를 넘게를 걸었는데 이쯤이야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영애님께 파이팅입니다. 자, 좋아요. 계속해서 우리 코미들에게 가을 하면 어떤 계절,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샵 1053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곡은 뭘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곡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왠지 뭔가 그리운 이 계절, 치즈의 로망스 8060님 신청곡이에요.

10월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스테파니님 말씀처럼 모든 코미들의 10월에는 멋진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10월의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피에르님과 윤세호님이 동시에 신청해 주셨어요. 세호님이 와 10월의 첫날 창원입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 함께해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피에르님도 저는 이번 가을 특히 10월이 풍성함과 감사의 계절로 느껴져요. 이틀 뒤 10월 3일 제 생일도 있고요. 졸업 요건을 다 채워서 졸업심사 통과를 앞두고 있고 6월 콩쿠르 시상식도 있고 또 이번 10월엔 광주로 생일 기념 여행 갑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와 10월 31 밤 31일까지 정말 멋진 날로 가득 찰 것 같은데요. 생일에 시상에 기념 여행에 광주 여행 계획은 세우셨나요? 광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 다녀오셔서 또 후기 전해주세요.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이 달디 안녕하세요. 10월 달콤한 5시 출첵하면서 완연한 가을 한 달도 무탈하게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보베스텔라님께 가을이란 가을은 유독 책이 더 생각나는 날 같아요. 산책이나 여행 가기 훨씬 좋은 날이고요. 마음진영님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닌가요? 8766님도 달디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 같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독서하기 좋은 날이요. 그쵸. 아, 우리 코미디들이랑 나중에 책 얘기할 수 있는 라디오 생기면 좋겠다. 보베님도 진영님도 8766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책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가을하면 특히나 책 정말 좋잖아요. 오늘도 퇴근하고 해만 빨리 지지 않으면 어디 한강 같은 데 가서 밖에 앉아서 책 읽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현주님 달디 목소리 들으며 힘든 걸 이겨내 볼랍니다. 일하며 듣습니다 라고요. 현주님 힘내라 힘내라 힘이 나시나요? 화이팅. 오늘은 야근하지 않길 제발. 8376님은 가을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달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보니밤 조림을 팔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밤의 풍미가 그야말로 먹는 가을입니다. 와, 커피와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아쉬운 건 이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그 비해서 인기가 좋아서 다음 주까지만 파신대요. 흑흑, 내 가을 맛.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보니밤 조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커피랑 먹어볼 생각은 못했네요. 일단 제 주변에 카페에서 이걸 파는 곳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 어딘가요? 저도 꼭 거기 앉아서 보니밤 조림과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일 것 같은데요. 아쉽다. 조금만 더 팔아주시지. 아직 가을 아직 시작했는데 막 그쵸? 가을은 또 사계절 중에 제일 짧은 계절 같아가지고 유독 더 아쉽기도 합니다. 보니밤 조림 어디지? 좋아요. 8766님 신청곡 잔나비 가을밤 든 생각 들으면서요. 또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나눠주세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에 이어드린 곡 6551님 신청이었어요. 악뮤 오랜 날 오랜 밤. 제가 생각할 때 가을은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 6551님.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잘 못하는 여행. 가을은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고 혼자서라도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엔 꼭 혼자 여행할 생각입니다. 도전입니다. 악뮤 오랜 날 오랜 밤 신청이요. 이 곡이 6551님께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보통의 우리. 우리 코미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군대에 갔다는 사연, 휴가를 나왔다는 소식, 이제 제대를 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사연을 볼 때마다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하고요. 20대 초반, 중반,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긴 시간 가족의 품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집에서 먹는 따끈한 밥이 얼마나 간절할까 싶기도 하고요.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허전하고 많이 그리울 겁니다. 그래서인지 식구가 군대에 있는 분들은 당사자의 안위를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아픈 곳 없기를,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상상해 봅니다. 소중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저 역시 비슷한 기도를 내내 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실은 오늘 달력을 보다가 해봤는데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늘 안전하고 평화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전방에서, 바다에서, 그 외의 많은 곳들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모든 국군 장병들이 부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깊이 바랍니다. 군인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